0: 이거 그거 아니야.
1: 아, 오케이. 아,
0: let's go. 오, 헤이. 강고양이 씨.
2: 고양이 강.
0: 무슨 소리죠, 강고양이 씨?
1: 미안.
0: 아, 이거 하나만
3: 잘 걸리는 거 같아.

0: 야, 키즈 그거 아니야.
1: 아, 오케이, okay, let's go.
2: 오, 헤이드
1: 컴퓨터.
3: 강고양이 씨.
0: 강고양이 강.
3: 무슨 소리야, 강고양이 씨.
1: 미안. 미안.
0: 아, 이거 하나만
1: 잘 걸리는 거.